미련하게 밝힐 정도 너란 사랑으로 선호하신 별 내가 두고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잖아 예후 주니까 지금 이 시간도 결국엔 잠시니까